0: 미치리야. 집에 인솔은 바른 루루.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